0: 나. 왜 미국 안 나와? 에만트! 에트와고 온가가 스폼폴로 세나세 우기 스트링. 아, 뭐해, 나를 깨트리야노. 아, 뭐래 깨트리야노, 또. 아, 뭐래 깨트리야노.
1: 제사기 누가 만나게 다짐하지 마.